0: 최악으로 유월 그 몸사 약속으로 신하나는 유랑바라독사 희망은 유월을 사랑하는 신하바독사야 유월로 유월로
1: Ability OFM Radio and I'm here in my episode on Yadafo. Oba so tier ability, debia. Personal visit, www.ofmtv.com.